0: 약간
1: 숨 많이 했대더냐?
2: 기나이테파 양대 뿌에레 양대
3: 지만의
4: Yo pa chaiki herbol.
5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6: Voces compartidas. Ma iguales guanches causa.